0: Hey, hold up, stop.
1: 이 모르바이 in the midnight haze 어둠 속에 갇힌 King's highways Hidden page 이제나 맞지 못해 Eternal chase in a vampire

replay. I'm back again, still on my way. They never know my way. 아직도 기억해 내 미래의 love. 번역이 숨을 곳조차 없고 나홀로 매일 널 사랑해도 말라불타 내게 남은 건 burn.

0: 머리 위로 우리 자샤
1: 큰 드럼 모두 mess up Here we go, here we go, here we go
0: Brothers and sisters
1: 모두 춤을 몸을 맡겨 서로에게 한 개 붙어

0: You're listening to K-Pop Mix 120.
1: 우리 둘이 뭉침 호주에 주만 남은 코치에 진이 중에
2: 96
1: How is you baby?
2: Who's the baby? All I wanna do baby
1: You know Baby 저-

0: 머리 위로 우리 자셔
1: 흔들어 모두 mess up Here we go, here we go, here we go
0: Brothers and sisters
1: 모두 춤을 몸을 맡겨 서로에게 연계 붙어